0: 걔는 수혈대. 어이 걔는!
1: 나라비, 센 дұрыс айттың. 그제 바태 жеңді. 바태 қайда?
2: 야, 야, 쇼 나走了나. 장매는 희망 바태 去看 양자一起呢.
3: 아, 我说的呢. 他刚才笑的都合不拢嘴了.从小昆山的一个学校,他就上那个学校.昆山去县城打工,他也去县城打工.
2: 나라비, 센 데블레튼 차가르슨?
0: 나라비, 니 쿨마?
2: 한 양자는? 哎，没事。我们这边新娘子在婚礼上哭是好的，舍不得养她长大的人，这样孝顺的。
4: Qaysar,
2: 啊？ 네 볼드. 走吧，收舞会开始了，不然和巴泰一起唱歌呢。
3: 哦，好。那我们走了。
0: 나라비, 너 주르즈가?